这个看起来这个这样看到这个那些人的现在这个这样看起来这个这样就上面的看 CBC North Radio 1给了在做的偶尔来了都是这看这个那种看到自己的这个明白给这样看到自己的 Road Hammers 的 She working hard on loving you She can see the community of the Zendelaji그게 튀는 데 절대 막을 리스는 어깨를 때는 시 거기 큐니 때는 게지기 위지 어깨를 때는 너데 거기 가래 이렇게 이런 데 너데 때는지 또 시 거기 가서 세고 이제 이제 내려다 달라 캔디 이제 자디 롤 해머스 워킹 하드 앳 러빙 유 시가 제나 이게 지나 캔디